0: 어깨에 뭐 메이크업 맘하.
1: Thank you. 나이. 워퍼먼 긴 무차치 란디나 꼬이.
2: 드라운 하고 스피커스룸 하. 군 아부테 바시야 하.
1: 시기 시기. 말리카 코 다이온 하. 막바보 코.
2: 다이. 워스 란디.
1: 운사. 하인 마디 가시야.
2: 간 나이 깔마 랑 하. 고안. 나디스그라시아 si Randy o patay na siya.
1: What's up?